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주십사하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심한 병에 걸립니다. 열이 나죠. 묵상 중에 재미있게 떠오른 것은 열이 나서 왜 병에 걸렸을까? 좀 이런 재밌는 묵상을 좀 해봤어요. 추정컨대 사위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찌 딸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데 남편이 직업을 그만두고 정처 없이 떠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내 화가 치밀어 이 열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탓하는 것 아마 너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더 나아가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나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극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많은 욕심으로

0: 스스로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런 우리들에게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열을 꾸짖는다는 것, 그러고 보니 새삼 재미있죠? 그냥 치유하시면 되는데, 꾸짖는다, 열을 꾸짖는다. 어쩌면 그런 우리들의 욕심들, 미움들, 그런 마음들을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나는, 우리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고집했던 욕심들, 그런 생각들을 지금 이 순간 꾸짖으신다,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화, 열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우리의 희망을 찾으려는 그러한 열망들, 욕심들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괴롭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시몬의 장모도 그랬어요. 다른 사위는 고기도 더 많이 잡고 딸에게 더 많은 돈도 가져다 주는데 왜 저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매달려 정처 없이 떠돌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유혹들과 욕심들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분명 용서받고 치유되는 만남입니다. 장모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병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시종을 드는 삶,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삶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병에서 벌떡 일어나 기쁘게 주님을 시종 들수 있는 그런 종을 청합시다. 아멘.
1: 1분 교리 유문한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당신의 생애를 통해 드러내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시어 하느님의 인간 사랑과 구원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구원의 복음은 혼자만 간직해야 할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느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구나 다제 나름대로 신앙을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십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은반지처럼 단단한 내가 요즘 반지를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은반지 있잖아. 반지 안쪽을 보면 925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왜 925냐면 92.5% 은을 썼다는 말이라서 925라고 표기한 거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래전,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나 혹은 더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 우리도 예전엔 그랬잖아. 실수도 많이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말이야. 그때는 그랬겠지.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체로 부족한 게 많을까? 세상은 왜 나와 이렇게도 다를까 하는 생각 말이야.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순수하게 그지없던 그때가 티 한 점도 없이 맑고 깨끗하게 보일지도 모르지.

지금의 우리야 세상의 수순에 순응해 가기 바쁜 여느 현대인들과 다르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불순물은 순수했던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시간 속 자연스러운 티라고 생각할 테고 말이지. 나는 그래서 그렇다면 100%의 은을 사용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면 물러서 쉽게 모양이 바뀐다고. 그래서 7.5% 정도의 구리를 섞어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즘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네 인생도 은반지와 같다면 불순물이 정말 내게 나쁜 것들일까 하는 생각 말이야. 나는 결국 그 불순물로부터 단단해지고 또 강해져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일 텐데. 그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법이니까.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봅니다. 네, 오늘은요 떼제 공동체의 목소리로 준비합니다. 또 그들이 작곡한 곡들이죠. 이 떼제 공동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종파를 뛰어넘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프랑스에 그 본부를 두고 있죠. 예, 또 이 떼제 공동체의 음악은 그 특징이 간단한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곡 떼제 공동체의 곡을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이라는 제목입니다.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일이다. 나쁜 습성과 욕을 끊고 자신을 깨끗이 정화하려고 노력하자 어느덧 사소한 일에 치솟던 분노가 잦아들었다. 처음엔 내 신앙생활을 비웃던 사람들도 점차 나를 천주교 신자로 인정해 주었다. 주일엔 성당에 가야 하니 모임 날짜도 나에게 맞춰서 다른 날로 잡았고 술자리나 식사자리에서 내가 성호 긋는 것을 보고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늘 가족을 위해 애써주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다. 큰아들 가롤로는 사제가 되었고 딸 마리아는 신심 깊은 스테파노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교우 집안과 혼인하게 해달라는 우리 부부의 오랜 기도를 들어주셨다. 막내 아들 안드레아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안드레아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나는 믿는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느님께선 잘못된 인생을 접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선택과 결심만 한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 나같이 어리석고 성질급한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열어주신 것처럼 말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섬김과 나눔과 친교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닷컴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주택시장이 높은 매물 재고와 낮은 신규 매물 그리고 하락하는 호가 속에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로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무력 충돌을 재개한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틀째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된 국민 의료비가 225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1: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0: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체형화를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1: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0: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1: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2: 톨링 뉴스입니다. 최근 네팔과 중국 접경 지역을 강타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5,1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카톨릭 교회도 연일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8월 26일 오전 8시 30분쯤 중국 국경 인근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 붕괴에 이어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빙하를 포함한 대규모 사면 붕괴로 규모 5.2의 지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해 토성류가 100km 이상 흘러내리며 트리슐리강과 보테고시강 주변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네팔, 중국, 티벳 등지에서 목숨을 잃은 이는 903명에 달하며 4,24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악지역 등 고립된 곳에서 아직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8월 27일과 30일 서한가 연설을 통해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본 이들을 기도하고 있다며 이번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과 실종자, 부상자,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이 높은 매물 재고와 낮은 신규 매물 그리고 하락하는 호가 속에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로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매물로 나온 주거용 부동산은 32,908채로 지난해 8월 말보다 9.7%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 시기 기준 해당 웹사이트의 매물 재고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이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2021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높은 매물 재고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8월에 접수된 신규 매물이 8,326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보다 5.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매물이 오래전부터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매물이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물 재고가 늘어난 것은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realestate.co.nz의 8월 전국 평균 호가는 82만 4,144달러로 지난해 8월보다 2.0% 하락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평균 호가는 이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2월 이후 74,533달러로 8.3% 떨어졌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부동산 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8월 평균 호가가 98만 6,8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월 이후 11만 921달러로 10.1% 하락한 수준입니다. AI를 활용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구직자가 급증하면서 한 채용 공고에서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0: 채용 담당자들은 수백에서 수천 건의 지원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뉴질랜드 금융기업 스쿠레스의 데이비드 커닝엄 대표는 여러 채용에서 수백 건의 지원서를 받았으며 한 사례에서는 천 건이 넘는 지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I를 이용하면 기존 이력서를 채용 공고에 맞게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쿠렐 역시 AI를 활용해 지원서를 선별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실제 업무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타고 대학교의 인사 전문가 폴라 오케이는 AI로 비슷하게 작성된 자기소개서가 많아지면서 지원자가 어떻게 자신을 차별화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짧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자신의 능력과 성격, 경험을 실제 목소리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용업체 포디투드의 헤일리 피카드는 AI가 지원서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했지만 지원자의 실제 능력이나 경험까지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채용 공고의 단어만 그대로 반복하는 지원서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를 완전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맞춤법, 구조, 표현을 개선하는 편집 도구로 활용하되 자신의 경험과 판단, 목소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많은 곳에 똑같은 AI 지원서를 보내기보다 관련성, 구체적인 경험, 진정성 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작성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는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고질라라는 별명이 붙은 강력한 엘니뇨가 태평양에서 빠르게 발달하면서 뉴질랜드가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지구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기후현상은 한겨울부터 눈에 띄게 강해져 9월 초에는 매우 강한 범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엘니뇨는 관측사상 가장 뚜렷한 온난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7년에 대규모 엘니뇨와 맞먹는 등 최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의 올봄은 이례적으로 바람이 강하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북부와 동부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길어지고 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우와 폭풍우가 예상되며 기온의 한낮 변동 폭도 커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씨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오클랜드를 포함한 북섬 상부 지역, 노스랜드,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플랜티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을 확률이 각각 50%로 예측되어 전반적으로 덥고 건조한 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감리교 선교회 질 호키 사무총장은 뉴질랜드 전반의 사회주택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주택 재고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은 약 7%라고 말했습니다. 호키는 이러한 주택 부족이 노년층의 노숙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실제 사람들의 삶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웨슬리 빌리지의 대기자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호키는 말했습니다. 파파누이 지역의 원룸형 주택은 임대료가 주당 $500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키는 퇴직 연금 자산이 많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임대료만으로 연금 수입의 전부가 소진될 수 있으며 식료품이나 의료용품을 구입할 돈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년층에게 적합하고 고령 친화적인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어지는 많은 신규 주택이 1층에 거실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는 구조인데 이는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감리교 선교회는 화요일 케이시 코슬레로 노인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은 노년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을 초월한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주요 은행이 현재 경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고 경고하며 이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오늘 오후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9월 통화정책 성명과 함께 오후 2시에 발표될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인상에 이은 것으로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중앙은행은 대출 비용을 높여 지출을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두 번 연속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향후 몇 달간 중앙은행이 어떤 신호를 보낼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ANZ 수석 경제 전문가 샤론 졸로는 중앙은행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B 수석 경제 전문가 마크 스미스는 이번 결정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 있어 직관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NZ은 대부분의 전망보다 더 나아가 10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인상이 있을 것이며 2027년 9월 분기에 기준금리가 약 3.3%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키이뱅크는 우리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계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단지 가장 가능성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르지 않은 회복세를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이동명령 법안에서 14세에서 17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권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경찰이 소란행위, 구걸, 노숙 등의 상황에 있는 14세 이상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회는 수개월 동안 경찰과 사회복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적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역시 14세 청소년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법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숙 문제를 형사사법 체계로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전 아동위원은 노숙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처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취약한 청소년을 범죄 체계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경찰에게 도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질랜드 연금 수급자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슈퍼 골드카드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이 해당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고객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일례로 더 웨어하우스를 방문한 노 부부는 5% 할인 혜택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들은 매장에 다시 돌아가 할인을 요청한 후에야 18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해당 유통업체는 사과와 함께 할인 안내를 더 눈에 띄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쇼핑객들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장 계산원이 카드 소지 여부를 먼저 묻는 경우가 드물고 매장에 홍보용 스티커조차 명확히 부착되어 있지 않아 혜택이 적용되는 가맹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노인 지원 커뮤니티인 커뮤니케어의 마이크 매튜스 총괄 매니저는 기업들이 할인 혜택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령층 소비자들 역시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할인을 제공하는 매장을 더 자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매업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쇼핑객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모두 필요한 시점입니다.

0: 참.
1: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 만에 무력 충돌을 재개한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1일 현지 시간으로 이틀째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전날 교전을 끝낸 뒤 이날까지 추가 충돌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운항 중 유조선을 겨냥한 포화와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날 공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던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오만의 해안도시 카사프에서 동쪽으로 17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발사체 세 발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 중인 이란이 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군사 공격까지 재개되자 이란도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거듭 옥죄고 있습니다. 네팔 중국 국경에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발란드라 샤 네팔 총리가 국제사회의 규모 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일 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샤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홍수가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다면서 이 지역의 주요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말라야 지역은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은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농촌국가인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한 주요국들에 대해 미미합니다.

0: 하지만 이번 대홍수를 통해 네팔은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미국이 올해 6월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준수한다면 이란도 즉각 그에 상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마수드 페지스키 이란 대통령이 이를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카타르 소재의 위성방송은 알자지라 등 이란 반관영 인사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된 국민 의료비가 225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민보건개정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민의료비는 224조 9,936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의료비는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됩니다.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재화에 대한 지출로 흔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쓴 비용을 이릅니다.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를 위한 지출로 공중을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해 총 국민의료비 약 225조 원 중 개인의료비가 208조 3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집합보건의료비는 1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개인의료비도 2024년 196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9원 7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7원 7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1원 6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곳에 따라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안미영이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JP 에듀케이션, JN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피셜 게시판입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D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0

0: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1 지원 홉슨빌레 허브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신원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레 볼링클럽 1 메모리얼 파크 레인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1 지원 올해와 라이벌을 안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0800-373-6465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오레아와 라이브러리 12 모아나 에보뉴 오레아와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1 지원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 켈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1 지원 대본 포트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무료 지원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지털 시니어 센터에 기기를 가져오시면 친절한 자원봉사 코치들의 1:1 도움을 받으며 편안한 속도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필요 없으니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이 빅토리아 로드 데본포트에서 있습니다. 뉴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